好啦，时间嚟到9:09吓，同大家更新一下我哋嘅交通路况。嗱，缓慢嘅路段有南国西路桂麟路口往杏坛，南国西路邻桂路口往杏坛方向系慢紧嘅。